0: 아주 아르가이베타게 어스트트트 피나타우카스
1: jamba jetela monya
0: ari engi game
1: naga hupo tseleng gete